에세섬 다음날 오니마 보로니 가랑하오 인디라 보로와 수준에 메테가 흔한 문바에 메테네 되는 흔한 선보드 사로티 발라데 마르니 가랑하오 네베 후가 메테가

에세섬 더무나 사로티발라 되마르니 가랑어 후감이 되거나는 봐요. 베생르그스의 메테네 대하고 에세네세 아카스바니 고하티 모하바호 섬자나 후이네레 눌라라이 가나 송그라분 심증니 온나이 시비나야로 흘름나 그 핀바호나니 디니증니 아팟케스는 푸즈네 자바이 그전통